0: 올드 패션 아프로치 라운웨이 16 레프트 투 크로스 라운웨이 16 레프트 투 크로스 올드 포인트 포즈가 미스터리 11 라운웨이 16 라이트 엑스타이스 양키 라운웨이 16 라이트 아프로치
1: Express IS Yankee Line 16 right approach 8.001.
0: Kanta 61 Tokyo approach.
1: Kona 61, go ahead.
0: Runway 16 left is still closed. So, Yorani runway 16 right. Express Yankee runway 16 right.
1: ILS Yankee 16 right. Kona 61.
0: Japan 942, runway 16 left is still closed, so you're landing runway 16 right, exit Yankee runway 16 right.
1: Japan 942.
0: Japan 942, runway 16 right, read back please.
1: Japan 942, Japan 942.